0: 아니 매치.
1: 나무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무리 셰.
0: 자. 이 분들 많이.
1: 많이.
0: 많이.
1: 맞습니다.
0: 저런 많이 저래.
1: 한번 더 유단.
0: 무슨?
1: 무슨?
0: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